0: 여자 하나가 길을 가야 되는데 물이 많아져가지고 건너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승 가운데 A라는 이제 한 수도승이 성큼 다가가서는 그 아름다운 여자를 번쩍 안아서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안전하게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이 같이 가던 이 B라는 친구 수도승이 옆에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너는 수도승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니? 응?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안아서 이렇게 데려다 줄수 있니? 더군다나 저렇게 아름답고 젊은 여인은 위험하지 않니? 너는 생각도 없니? 이렇게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A라는 수도승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자네의 말에는 좀 문제가 있네. 나는 저 여자를 안았다가 금방 내려놨지만 자네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저 여자를 가슴속에 품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하자 이 B라는 수도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판단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남의 잘못된 허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잖게 충고하면서도 사실은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범하는 실습 가운데 하나는 남의 결점은 아주 잘 봅니다. 남이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아주 크게 보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형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네가 남의 티를 빼낼 수 있겠니?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상대방의 것만 지적하는 것은 이제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런 짓을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이라 그래서 비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돼. 이런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니? 뭐 근거가 있어야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율법도 주시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너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서부터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야. 또 대자연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야. 그래서 경외하게 돼 있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자연을 섬겼어. 이것은 무엇인가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핑계하면 안 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네 양심에 있고 이 대자연 속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방인들과 같은 뭐 우상 숭배한다든지 더러운 짓이나 뭐 동성연애 같은 것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짓지 않았지만 살인을 유발하는 미움을 지적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살인을 해야만이 그 사람을 범죄할 수 있지만 책망할 수 있지만 그 범죄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살인을 유발시키는 미움까지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겠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간음을 유발시키는 음욕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동성연애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도 더러운 욕심에 빠져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자기도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에 제한된 생각으로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합니다. 아, 여러분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 유대인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판단의 기준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남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렇게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감정이 연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 판단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 첫째 내 기분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뭐라 그래도 그건 틀린 거예요. 일단 내 눈에 빗나가면은 내 생각에 이게 좀 어겐스트하고 내 뜻에 좀 반대하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뭐 나랑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나하고 뭔가 연결만 되면은 뭐 학교가 같든지 동네가 같든지 뭐 이름이 같든지 종시든지 하여튼 뭐가 같으면은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나가는 게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판단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 특권의식이 강해요. 아주 독선과 아집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특권의식, 선민의식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다른 민족을 이렇게 깔보는 게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고자세를 유지해요. 자기들은 높게 평가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뭐 잘못해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뭐 살려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약적인 특권이다. Covenantal privilege.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어주신 그 특권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뭐 어렵다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한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부잣집 아들들이, 재벌 총수의 아들들이 지멋대로 살았잖아요. 왜? 돈 많으니까. 정치인도 알고, 경찰도 알고 다 하니까 무슨 짓 해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오래 신앙생활 했고 나는 너보다 지식이 조금 더 많고 나는 너보다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 지켜주시지 않겠니? 좀 실수해도.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생활하는 것이 넌 틀렸어. 너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는 실수하니까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책망할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은 거야.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 그 뒤로 넘기셔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가 뭐 선민이기 때문에 오케이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 너는 좀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특권 의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보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에게는 높은 판단 기준을 정하고 그것으로 비판하면서 자기에게는 관용적으로 낮은 판단을 정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이런 마음들이 간혹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 4절에 있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려고 자비롭게 좀 기다리는데 이것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용서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자비를 가지고 계신데 오히려 그것이 무슨 뭐 자기가 뭐 대단해서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이 업신여기는 업신여기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없는 레임덕 같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제 비난하는 것을 말해요. 지멋대로 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심판하지 못하실 것이야. 그랬을 때 5절에 사도 바울은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고집부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내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네가 뭐 착해가지고 지금 뭐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혜가 부족해서 얘가 잘못했나 잘했나 이게 고민스러워서 하나님이 심판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지 않는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너 심판은 쌓아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너는 그 심판을 더 엄하게 하는 것이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이제 무서운 이제 말입니다. 예전 이 신앙생활을 운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 지금 이 말씀을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제가 지금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와가지고 당신 좀 몸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주면서 당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이제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면은, 뭐 의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죠.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다니까 할 수 없이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 어떻게 다 따라서 해요. 그 뭐 하루 이틀 뭐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걸렸어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의사가 날마다 하루 30분씩 운동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주일을 안 했는데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게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뭐 운동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는 지금 저 같은 사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뇨 있는 사람들은 운동과 식이요법은 약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 약 가지고는 안 돼요.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해요. 해나 이게 또 이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음식만 보면 약해요. 어제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것만 보면 그냥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 한두 끼 많이 먹는다고 뭐 이상이 오나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내 몸은 썩어가고 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 서큘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손이 말라요. 양말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요. 땀이 안 나니까. 왜? 이게 서큘레이션이 안 되니까. 피가 띡 해가지고 끈적끈적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영양 공급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병균이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당뇨가 발견된 지 10년 되면은 그때 이제 부작용이 나옵니다. 합병증. 제가 지금 비슷한 때 와 있어요. 내년쯤에 제가 눈이 안 좋다 그러면 저 목사 저 평소에 운동 안 한 거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한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안 한 부작용이 지금 쌓아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신앙생활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안 나온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 그래서 가다가 그냥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은 아니에요. 수요예배 우리가 공부하면서 구약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오다가 아이 피곤해요. 수요일 아침 새벽 피곤 쉬고 싶어요. 그거 한번 빠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토요일날 새벽기도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 힘들어서 못 나오냐는 말이에요. 안 나온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함으로 인한 결과는 지금 쌓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뼈란 때는 다릅니다. 혹시 뼈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면은 때로는 당장에 책망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빨리 회귀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또 모든 게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나 신앙생활의 결과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에요. 운동을 당장 안 해도 별 문제 없고 교회를 한두 번 빠져도 별 문제는 없지만 결과는 반드시 남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체력 단련이라는 게 뭐 하루 내가 역기를 들고 운동하면은 한 10년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악의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뭐 비타민 먹고 보약 먹는다고 뭐 하루에 펄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독약 마시면 즉석으로 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체력 훈련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앙 훈련은 오래 걸리지만 그 영향력은 지금 하나, 둘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차분하게 꾸준히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지만 믿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의 환경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업앤다운이에요. 어제 평안했던 게 오늘 막 그냥 막 그냥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재난이 왔다가 오늘 모든 것이 다 굳은 그 날씨가 다 맑아지듯이 깨끗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론 여러 가지 일에서 다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감정으로 하시겠어요? 내 자식이 항상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믿음으로 커미트먼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살고 감사할 때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헌신으로 살라 그랬지 믿는 자들이 기분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실망하는 사람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들어오면 어떤지 아세요? 각종 질병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돈도 있고 지위도 있으면서 근심 걱정을 하다 보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꾸준히 신앙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세상 바뀌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세상 이면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와 같이 사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6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 8절에 무슨 말이냐면은 꾸준하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진리를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벌을 주시겠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아까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무슨 뭐 계약적인 특권이니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여러분이 무슨 지위가 높고 무슨 백그라운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선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면은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남을 바로 그 순간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남을 판단할 때 남도 나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게 비난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는 기준이 바로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는 이제 10절, 9절, 10절로 내려가면은 환난과 곤고에 대해서 10절에는 뭐 영광 존귀를 말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다 이런 말이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유대인에게 큰 특권이 주어진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공평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먼저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앞서지 못하는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좋은 것만이 그들에게 특권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미리 알았으면은 미리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은 많이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떠한 특권의식이 사실은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게 잘못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가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여러분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런 어떠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본문에 나온 말씀을 이제 또 종합을 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데 좀 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나도 사실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순이에요. 자기도 그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는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문제예요. 우리가 판단을 비판하는 걸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준이 불분명해. 네, 내 기분이거든. 내 감정이 일단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눈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만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어떤 외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뭐 어디 출신이고 뭐가 많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지. 너무 이런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특권은 영적인 책임감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미리 복음을 준 유대인들에게 미리 더 빨리 복음 증거하라 그러셨고 자연적인 계시같이 희미한 계시를 준 이방인들보다 특별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무슨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회개하지면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고집과 이 불신의 마음은 장차 있을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은 지금 나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서운 범죄함으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운동하라고 판정을 받았지만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운동하지 않았을 때 그 영향력이 지금 내 몸속에서 쌓아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괜찮다 그래서 지금의 형통함에 안주하다 보면은 미래가 불분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현재의 형통함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현재 심판이 없다 그래서 현재 삶의 고통이 없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단지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진 것뿐입니다. 잘 이용하셔야죠. 체력 훈련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운동을 퀵 그만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 그래서 당장에 무슨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은 아마 다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로봇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심판이 조금 미뤄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의 고집과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루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자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실 때 늑장을 피우거나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제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단순하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는 유태계 독일인이면서 정신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갇혀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학적인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콩 한쪽이 들어있는 수프 한 그릇이 하루 식사의 전부인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는데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생존자들과 함께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옥 같은 순간순간을 버텨내게 했고 결국에는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천국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또 천국을 소망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의 프로그램은 절반의 찬양과 나머지 절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 프로그램 가운데 코어스타의 시간들은 미국 소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하여금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이끌어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영적 수련회입니다. 이 코스타 운동은 하나님과 조국 앞에서 자신들의 할 일을 찾고자 고민했던 유학생들에게 복음과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헌신되어 왔습니다.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는 저희 BBN으로 직접 보내져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지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받으시고 조국과 미래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는 쉽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는 대로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곤두박질하는 절벽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쫓아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그저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향한 유일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유일한 생명의 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권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해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의 주변에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비비엔 성경대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료이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오디오를 통한 강의 방식이고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체계적인 다섯 단계로 기초부터 성경 각권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신앙 상담 및 성경에 관한 궁금한 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BBN 챗, 즉 대화방 사역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0: 예리고의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정말 용기 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에게 과거의 습관과 소유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4: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5: 제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근심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욕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착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겠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피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3: 제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말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미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비탓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림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불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모래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5: 제16장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때의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더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살에미 저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보니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무업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아래 스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더라.
3: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람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뵌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질과 이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보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중돌하였을 때 큰 물의 몰려옴같이 그들도 중돌하였도다. 열방이 중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옴과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5: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더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3: 제19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날 가까운 곳 날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원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소원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뜩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드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수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14장에서 1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로 또는 저기로 다니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또한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심령의 매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곳저곳으로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마침내 두로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세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는 두로에 도착해서 아마도 화물을 내리고 또 다른 화물을 싣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주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두신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제 자신이 그곳에 바울과 같이 있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가족들로 하여금 바울을 돕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제자들과 가족들을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체류 내용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21장의 바로 전장인 20장의 2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 도시에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증거하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성격상 경고의 말씀인데 그 말은 고난이 바울 앞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울을 포기시키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은 용기가 대단했고 능력이 견고했으며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받아왔기에 더한 고난이 그 앞에 있더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긴급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장에서 또 다른 경고,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서술 혹은 암시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될 한 사건 때문에 이 질문을 대답하는 것을 잠시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머리에 두고 본문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매우 가깝게 왔습니다. 가이사라는 매우 잘 알려진 도시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시 안팎으로 주변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 때문에 성경의 관점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지역이었습니다. 누가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기 전부터 빌립을 크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복음 전도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의 집은 가이사랴에 있었고 바울과 동행자들은 빌립과 그 지역의 다른 믿는 자들의 집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가보라고 이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달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불과 몇 절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바울은 세 번째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가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바울이 여러 번의 경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는 결심을 단단히 했고 그래서 그는 가이사라에 마침내 왔고 거기서 며칠을 묵는 동안 유대에서 이 선지자가 와서는 주님의 뜻에 대하여 깜짝 놀랄 만한 가시적인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목과 발들을 묶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오늘날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바울이 그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심령과 수고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는 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음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것 외에 어떤 다른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면 제가 아는 것은 바울이 가장 가치 있는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신자에게 핑계거리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애와 서신서들을 여러 해 동안 공부해 오면서 바울의 생각을 안다고 믿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렵니다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바울이 그 심령에 너무나 예민하게 느끼고 있던 매임으로 인하여 판단력을 잃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과 열심에서 오는 부담이 너무 커서 또 판단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을 놓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 알려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한두 번씩 어떤 특정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심령에 격려가 되는 것은 제 나름대로 가진 가치 있는 동기로 인해 제가 주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도우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주제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심령에 가진 엄청난 무게의 매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바울을 너그럽게 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 있는 문제를 경감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만약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면 또 바울이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단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 예수님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동기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뜻을 아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한 학생이 수학 시간에 그만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칠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 학생은 그것이 숙제인 줄 알고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다른 한 문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찾아가 어제 내주신 숙제 가운데 한 문제는 풀었고 하나는 도무지 못 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교수가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칠판에 적힌 두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문제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말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인을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제 모습을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리버티 신학대관에서 사역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몸도 가볍고 달리기도 잘하곤 했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학교 구례시장까지 한 2, 300m가 되는 그 길을 제가 점심 먹기 위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단숨에 안 쉬고 그것도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넥타이까지 매고 이 모습으로 단숨에 달려가 점심을 먹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 몸의 지방질 비율이 훨씬 적었고 근육질 비율이 훨씬 많아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이제 과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때 그 젊은 모습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 영혼의 근육질, 영혼의 지방질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과거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많이 살수록 그리스도인으로 더 오랜 삶을 살아갈수록 실상은 더 영적인 면에서 근육질이 더 많아지고 지방질이 더 적어지는 정말 날씬한 날렵한 마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런 모습으로 영혼은 바뀌어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의 결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결과 우리의 영적 근육질이 점점 더 든든해지기를 더 많아지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 명쾌하게 아 그렇지 내 몸에는 내 영혼에는 영적 근육질이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죄악에 찌든 지방질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 이런 확신이 확인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6편 8절로 12절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그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 곳을 내가 사랑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성전 여호와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 죄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용서받은 죄인, 죄를 용서받고 이제 의인이 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가운 존재이십니다. 이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 계시는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여호와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렇게 8절에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진 것을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결단 및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휩쓸어가지 마소서 심판에 내던지지 마소서 10절 말씀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러나 사악함과 뇌물과 부패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11절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 다윗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나는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완전함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계속해서 속량의 은혜를 속량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즉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인격을 의미한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의 완전함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 신앙 인격의 진지함, 진실함 그런 측면에서의 완전함에 제가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신앙의 인테그리티를 제가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을 역류에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12절 결론으로 다윗의 확신 및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있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이 평탄한 데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성전의 평평한 바닥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거기는 곧 제물을 바치는 장소요, 거기는 곧 예배의 처소입니다. 내 발이 항상 예배하는 분위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놓여 있으므로 내가 무리 가운데서 무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예배자들을 지칭합니다. 예배드리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 발은 늘 마치 제사드리는 그 자리와 같이 즉 여호와의 존전 앞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내 발이 머물기를 원하며 그 발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확신을 밝히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세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있기 위해 여호와여 제 발이 평탄한 데에 놓여 있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제 발을 평탄한 곳에 올려놔 주셨나이다. 이것이 20편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블랙스버그에서 사역할 때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눈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파킹랏에 걸어가다가 잘못 발을 삐끄덕해서 발을 삐어서 오랫동안 고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발이 삐게 되면 우리의 발의 걸음걸이의 균형을 잃게 되고 맙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은 평탄한 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과연 평탄한 인생인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과연 여호와께서 내 삶을 평탄하게 지탱해 주시는가? 과연 내 삶은 그 평탄한 곳, 즉 예배의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첫 번째,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랑의 고백이며 영광을 앙망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들은 그 앞에 서면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께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들이 꼭 피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맨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맨몸으로 섰다가는 소멸하는 불리신 그분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또 꼭 서야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은 여호와의 앞에 서기를 피해야 되며 용서받은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뵙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숨결도 느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과거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마구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경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그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훈훈한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겠죠. 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나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는데 쇠약해질 만큼 너무나 사모하기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는, 마치 하나님의 실존이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느낌. 이 경험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내 옆에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져보기라도 하듯이 여호와의 궁정을,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쇠약할 정도로, 이 사모하며 쇠약함의 이 기분을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혹시? 저는 대학 1학년 1학기 때 어떤 여학생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만나고 나서 이 여학생이 그만 만나자고 그래요. 말하자면 체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모하되 쇠약할 만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인생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부르짖는 모습은 같은 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을 계속 빼먹었습니다. 데모하듯이. 저의 부르짖음, 그러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여학생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19살 나이에 인생이 이렇게 과연 허무한 것인가를 잠깐 느꼈었어요. 여자친구가 만나지 말자고 그랬더니 그 쇠약함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인생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픔, 애절함, 뼈 아픔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기자는 그런 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뵙고 싶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괴로워하며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저에게 자세히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정말 만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갈망하며 쇠약해졌던 시편 기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고 만져지는가? 분명히 계시는, 여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 심지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과연 그분의 실존이, 그분이 함께 계심이 만져지고 느껴지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그 영혼이 쇠약해지면서까지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10편 107편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try him out, 하나님을 taste, 맛을 봐야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면 정말 큰 것을 손해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아직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더 좋은 것, 주님께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더 경험하고 더 맛봐야 되기에 평생 살아가며 더 좋은 것, 주께서 살아가시는 더 만족스러운 것을 더 깊이, 더 크게, 더 자주 경험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을 뿐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장애물 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오늘에,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만족을,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영혼이 쇠약할 만큼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확인해 보려는 그러한 지속적인 강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 여호와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영혼의 모습이 되어 주께서 주시는 만족과 좋은 것들을 선물로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늘 속량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살인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 이런저런 쓸데없는 꿈이 많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 꿈꾼 중에 감옥에 갇히는 꿈 꿔보신 적이 있으세요?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옆에 보니까 사악자들이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뇌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거기 갇혀있는 거란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부들부들 떨리는, 보기만 해도 흉악한 그런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는 감옥의 한 방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안도의 숨을 쉬어, 아니구나, 현실이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무리 가운데 우리 몸을 끌고 가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다윗은 단호하게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저를 그들과 함께 쓸어가지 마시오, 거두지 마시오, 심판의 자리로 내몰지 마시옵소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저는 주의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나의 완전함에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계속해서 속량과 은혜를 제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량과 은혜는 거룩한 삶으로 연결지어 연결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3편에 말씀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일에 과연 피곤했는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이 시편 기자도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눈으로는 주의 구원을 확인하기 원하며 귀로는 주의 의로운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며 그 일에 몰두하다가 피곤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펴고 가끔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내 손에 주어 담기라도 하듯이 내 손을 펄짝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가뭄에 쫙 말라있는 마른 땅같이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를 갈구하나이다. 때로는 소낙비같이 때로는 촉촉한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의 의로운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말씀을 사모한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손을 펴고 입 자세는 기도드리는 또 하나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자주, 아니 아무 때라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사뿐사뿐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식당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세요. 상상이 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뿐사뿐한 모습으로 가벼운 모습으로 영적 근육질로 구성된 이 영혼을 가지고 지방질이 다 제거된 모습을 가지고 사뿐사뿐 달려가는 여러분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주간 동안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열심히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며 손을 펴고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채비를 하며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험이란 마치 우리가 대머리가 되고 난 후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참혹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머리가 다 빠져 없는데 빚을 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더 마음만 아프지요. 경험이란 그 뜻은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나면 그때 많은 실수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일면 진리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진리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다 빠졌는데 좋은 빚 주면 더더구나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머리가 다 빠져도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 빛이 없어도 더 멋진 모습으로 인격의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 대머리 얘기할 때 아멘 하셔야 되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은 모발 과부족 현상. 그렇죠. 우리 인생이 과연 그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사뿐사뿐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내용이라면 얼마나 제가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저는 영원히 사뿐사뿐 달려갈 수 있기에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기에 점점 더 빨리 더 높이 달려갈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량과 은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속량, 우리의 삶에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영혼의 죄악 지방질을 계속해 제거해 나가며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며 오늘도 또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늘 속량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는 인생, 예배자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12절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있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무리 가운데에서, 거기 무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congregation, 회중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함께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선포합니다. 메시아 예수님께 히브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히브리서 2장 12절에 구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여기 내아가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메시아께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즉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하시겠다. 성경은 예언했거니와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바꾸어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사함 받고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핵심이며 이 일을 위해 메시아께서 오시겠노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히브리서에서 인용했거니와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습니다.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고 싶으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의 결과며 그 은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이름을 함께 합창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그 존귀하심을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중에 부른 찬송을 통하여 함께 드리는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확인하며 선포하며 그분께 매달리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구구절절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어디가 가장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세요? 욕심 많은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전부 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냐고 다 갖고 싶어하는, 다 누리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심,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each and every part,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마다 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할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시며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며 선포할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단조 음악과 같습니다. 단조 음악이요. 궁상각치우 조용하고 어찌 좀 슬프기도 하고 또 격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숙연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깊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음악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조가 아닌 장조의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같이 힘이 있는 행진곡같이 막 울려 퍼지는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며 폭포수 같은 시원함에 푹 빠져들어가기도 하고요. 천둥 번개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이 은은한 우아한 그리고 힘있는 때로는 박력도 있는 이 복음의 물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한 부인이 열심히 오랜 세월 예배에 참석합니다. 뭐 그때는 특별히 수화도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와서 맨 앞에 자리를 하며 열심히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들리지 않지만 열심히 찬송도 하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한 분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부인, 내가 알기로는 귀도 안 들리는데 뭐 이렇게 예배가 재미있습니까? 대답하기를, 귀에 들리지 않지만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나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합니다.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더구나 우리 교회같이 예외 없이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이런 교회 세상에 별로 없어요. 예외 없이 모두가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자주 접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하셨어야죠. 내가 무리 가운데 예배자 가운데 제가 제 발을 주께서 평탄한 데에 올려주셨으니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반경이 되었으니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 서서 무리와 함께 예배자와 함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Brothers and sisters,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며 내가 메시아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거니와 내가 주를 우리와 함께 찬양하기 원한다고 메시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모두 평탄한 데 발을 올려놓고 발을 딛고 몸의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든든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목청을 돋궈가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의 지방지를 제거해 나가며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며 더 이 예배 자리에 깊이 깊이 빠져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그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는 인생, 예배자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린 또 다시 흩어져서 한 주간 동안 살게 됩니다. 소위 세상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소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서로 나누며 기도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흩어져 있지만 뭉쳐서 합세하여 성령께서 묶어주심을 힘입으며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그 예배의 찬송 소리는 더 커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더 진지하며 깊이 있으며 더 우렁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평탄한 데에 올려주셨으니 예배의 자리에 올려주셨으니 우리가 각기 제사장이 되어 내 삶 전체를 제물로 주 앞에 바쳐드리며 주시는 다리에 강한 힘, 영적 근육으로 삶의 현장에서 든든히 서서 기웃뚱거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제자답게 또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고 우리가 즐겨야 될 하늘의 만족을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주간의 삶, 우리의 남은 평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다시 되새기며 주님께 우리 감사드리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순환 때문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이 회중을 구성하시며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려고 그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40일을 보내시며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든든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셨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만군의 주님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 확실하게 명쾌하게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다짐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의 유일한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텐데요. 저희 BBN 방송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방송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 바울이 그랬듯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되리라 확신합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면 친구에게 알리기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전도하며 복음을 나누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는 당신의 발걸음 과연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드린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인생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없게 어머니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탈무드에서 인용한 것이라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장애인 자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도둑질한 자녀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어르신, 각 마을의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1: 그래. 들어오시라고 하여라.
2: 오랫동안 블레셋족들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아래 다시 뭉쳐 오랜만에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중인데.
1: 아니, 무슨 일들인고?
3: 어르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 예, 왕?
4: 예, 어르신. 왕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민족만 왕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항상 한데 뭉치지 못하고 다른 종족들이 우리를 깔보는 거 아닙니까?
2: 사무엘은 한심했어요.
1: 이보게, 이 사람들아.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네. 그 가르침대로만 살면 그것이 나라이고 왕인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고 그 명령을 듣는단 말인가?
2: 사무엘은 타이르고 또 타이릅니다.
1: 왕이 있어 보게. 우리는 다시 부질없이 왕궁을 지어야 하고 왕을 위해 수많은 하인을 두어야 하네. 왕을 지켜줄 경호군을 뽑아야 하고 많은 세금을 내야 해. 더구나 그 왕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명령을 한다면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네. 또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항상 뒤를 노리게 될 것이네.
2: 사무엘의 생각은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훌륭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을의 대표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4: 아닙니다, 어르신. 다른 족속들과 싸워 이기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족속들도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족속들에게 눌려 지냈던 것입니다.
2: 마침내 사무엘은 설득을 포기하고 맙니다.
1: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까?
5: 그렇습니다.
1: 이제 그대들은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것이네.
0: 어르신, 이제 백성들의 대표와 약속을 했으니 왕을 한 사람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1: 그렇소. 약속은 지켜야지.
2: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는 왕이 나타나 이 민족을 이끌고 잘 지도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반대한 것이었으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에요.
1: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미 약속을 한 것이오니 이들이 비록 뒷날 후회하게 되더라도 이제 왕을 한 사람 뽑지 않으면 아니되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왕으로 하리까?
2: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6: 내 내일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자는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로서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라.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도록 하여라.
2: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그때.
7: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8: 왜 그러느냐?
7: 마님 보세요. 집에 있던 나귀가 모두 도망쳐버렸는데요.
8: 아니, 그렇구나. 마구간이 텅 비었네.
2: 거기서 멀리 떨어진 한 마을의 커다란 집에 새벽부터 야단법석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나귀는 한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8: 이걸 어떻게 하지?
9: 아, 염려 마세요. 도망을 가봐야 멀리 못 갔을 테니 제가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2: 이 집의 큰아들 사울입니다. 그는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곧장 집을 출발했어요.
10: 나리, 아무리 살펴봐도 나귀들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요.
9: 실망하지 말고 더 찾아보도록 하자.
2: 종일 산을 헤매다가 나귀를 찾지도 못한 채 그들은 산속 어떤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5: 아유, 염려 마세요. 내일이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9: 아니, 어떡해요?
5: 아유, 내일 저기 우리 마을 뒷산에서 하나님에게 큰 제사를 모시는데 사무엘 어르신이 거기 오신답니다. 그분에게 여쭤보면은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주실 거 아닙니까?
9: 아, 그렇군요.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2: 다음 날입니다. 마을 뒷산은 모여드는 사람들로 길이 메워집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오고 있었어요. 그는 가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1: 바로 오늘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심하고 하셨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이라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으니 이 많은 사람들 중 어떻게 찾아낸단 말인가.
2: 사무엘은 점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타고 있던 가마를 메고 있던 가마꾼 한 사람이 갑자기 돌뿌리에 발이 걸렸어요. 가마는 기우뚱 그 자리에 넘어졌습니다.
1: 어이구, 어이구, 이런 일이.
2: 가마 안에서 사무엘도 쓰러져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가마 안으로 들어오는 낯선 한 얼굴.
9: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1: 뭐,
9: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요?
1: 아, 그래, 괜찮네. 아,
9: 예, 다행이군요. 자, 일어나십시오.
2: 누구인지 모르는 한 얼굴이 사무엘을 부축한 다음,
1: 빨리 가마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멋들하고 있느냐?
2: 호통 소리에 가마꾼들이 모두 덤벼들어 다시 가마를 일으켜 세우는데,
9: 자, 됐습니다, 어르신. 이제 안심하십시오.
2: 그 사람이 떠나려 하자 사무엘은 물어봅니다.
1: 그대는 누구인가?
9: 아, 예, 저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합니다.
1: 오, 베냐민 지파 사울.
2: 사무엘은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산에는 이미 산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 사라져버린 다음이었어요. 산 꼭대기 위에서 올리는 제사는 이윽고 끝났어요. 빽빽히 들어차 있는 구경꾼들.
1: 오, 저기 있구나.
2: 사무엘은 구경꾼 중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청년을 찾아냈어요.
1: 이보게.
11: 예, 어르신.
1: 저기 저 사람을 내가 좀 만나잔다고 해.
11: 예.
2: 사울은 영문도 모른 채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11: 어르신, 저를 부르셨습니까?
2: 다시 유심히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
1: 나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2: 사무엘은 기름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1: 이리 오게, 젊은이여.
2: 사무엘은 향기가 나는 그 기름, 오늘날로 하면 향수와 같은 그 기름을 천천히 사울의 머리 위에 부어주었습니다.
1: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을 명령대로 축복하고 있나이다.
2: 사울은 왜 자기에게 향수를 부어주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의 그런 행동을 희미하게나마 눈치챕니다.
1: 이복의 사울.
11: 예, 어르신.
1: 내 지금 그대를 축복하고 있거니와 그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것을 명심하게.
11: 아니, 제가요? 아, 저는 다만 나귀를 찾으러 왔을 뿐인데요.
1: 집에 가보면 나귀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을 것이네.
2: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사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그토록 찾아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던 나귀들이 천연덕스럽게 모두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9: 사무엘 어르신이 함부로 허튼 소리를 하실 뿐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나더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왕이라 하셨으면 왕이 되는 것이지 왜 잠자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단 말인가? 나는 마치 귀신에 홀린 것만 같구나.
2: 사울은 날마다 그 알 수 없는 생각에 빠져 있는데.
7: 어르신,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1: 어디서?
7: 예, 사무엘 어르신이 각 부족의 대표들에게 전갈을 보내셨습니다. 각 집안의 대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이란 것입니다.
1: 무슨 일이 있다더냐?
7: 저, 모두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왕을 뽑는다고 합니다.
4: 그럼 당연히 가야지.
2: 이스라엘은 모두 열두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열두 부족의 지도자들이 다시 자기 집안의 대표들을 거느리고 모두 모이게 됩니다.
11: 저도 갑니까?
4: 무슨 소리냐, 당연히 가야지.
2: 마지못해 부친을 따라 나선 사울은 가슴 속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11: 아니, 사무엘 어르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나더러 왕이라고 해놓고서 이제 다시 모여 왕을 뽑는다니. 모두 모인 곳에서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2: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 왕은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나올 것이네.
12: 우리 집안이 숫자가 가장 많으니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2: 이스라엘 열두 부족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은 유다 부족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 거의 절반이나 되었어요.
1: 우리 집안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내보내도록 하세.
2: 그러나 사무엘은 천만 뜻밖의 방식을 내놓았습니다.
1: 왕을 뽑기 위해 하나님은 제비를 뽑으라 하셨어. 각 부족에서 두 사람씩 대표를 내놓은 다음 그 사람들이 모두 제비를 뽑도록 할 것입니다.
12: 아니,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1: 아니, 왕을 제비 뽑기로 선출을 해.
12: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니.
1: 그 하나님도 참 이상한 명령을 다 하시는군이 말이야.
2: 유다 지파는 불평을 했지만 별 수 없이 제비 뽑기가 시작됐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절반으로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울과 사울의 아버지만 남았어요.
1: 아니, 저 사람들은 베냐민 부족이 아닌가?
12: 그렇지요. 저 부족은 우리 열두 부족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1: 이거 야단이로군. 아니, 우리 유다 지파를 젖혀두고 저런 작은 부족에서 왕이 나와?
2: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리며 불평을 해댔지만 마지막 제비 뽑기가 끝났습니다.
1: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2: 자신이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미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1: 아니, 이런 법이 어딨나.
12: 그게 말입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되기는 했으나 누가 저 사람을 왕이라 부르고 받들겠어요?
2: 사람들은 불평불만 속에 흩어져 갑니다. 사울은 혼자 남았어요.
1: 사울 왕이시여.
11: 예, 어르신.
1: 나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소.
11: 잘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그대가 왕이 됐으니 내가 왜 그런 주장을 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
11: 물론입니다.
1: 그래서 진정으로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오.
11: 예,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 갑자기 생겨난 왕, 이제 말들이 많아집니다.
12: 왕이시여, 무엇보다도 왕은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4: 예, 그렇습니다. 왕은 보통 백성과는 달라야 합니다. 군대가 있어야 하고 왕궁도 있어야 합니다.
11: 당장 그것을 지어야 한단 말이오?
12: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천천히 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있어야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1: 그래, 그건 당연한 말이오.
2: 그러나 그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11: 우선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2: 사울 왕은 다시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양을 치는 것이 날마다 하는 일이었어요.
5: 아유, 아니, 무슨 저런 왕이 있단 말이냐? 아유,
8: 글쎄 말이에요.
2: 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본인 자신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예요.
11: 그냥 말만 왕이 되어가지고 부끄럽기 짝이었구만. 양을 치는 왕이 있단 말이야.
2: 그러나 그러한 시절은 잠깐이었습니다.
1: 왕이시여!
11: 무슨 일인가?
1: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11: 아니, 어떤 적인데?
1: 예, 암몬 독수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2: 여기저기 흩어져 살며 왕도 나라도 없던 이스라엘족이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자 맨 먼저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9: 각 부족들에게 연락하여 군대를 소집하여라!
2: 삽시간에 온 마을에서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모여듭니다.
13: 왕께서 부르신다!
14: 모두 나가자!
2: 이것이 이스라엘족이에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모두 모이는 것입니다.
1: 이스라엘의 용사들이여!
2: 사울은 맨 앞에서 말을 타고 칼을 뽑아듭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자!
13: 사울왕 만세!
2: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는 맨 앞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1: 아, 그래. 싸움이 어떻게 됐는고?
15: 예, 우리가 이겼다 합니다.
1: 이겼어?
15: 예.
1: 사울왕이?
15: 예. 적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1: 그래. 사울이 왕 노릇을 아주 잘하는군.
16: 예, 긴가민가 했더니 정말 사울을 왕으로 뽑길 잘했어요.
2: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사울은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3: 사울왕 만세!
2: 그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람들도 모두 그를 향해 만세를 불러준 것입니다.
1: 자, 우리 민족은 사울왕을 중심으로 강철같이 단결하도록 합시다.
2: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한평생 쉬지 않고 전쟁에 시달렸으며 불우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는 외롭고 험난한 생애를 보내다가 비극적으로 그 일생을 마쳤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1: 내 처음부터 뭐라고 했던가?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으로 훌륭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대들은 듣지 않았어. 보라,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다. 그는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니라.
17: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통한 1대1 대화를 말하는 채팅을 해보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이런 인터넷의 도구들은 그 익명성 때문에 더욱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BBN에서도 이와 같은 인터넷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개인 구원 상담과 일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BBN에서 제공하는 이 채팅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chat.org, 즉 bbnchat.org가 되겠습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헌신된 신실한 상담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는 BBN챗,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상담을 통한 영적 성장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가집니까? 연주회를 할 때에 먼저 연주회를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악기의 음을 조율한 이후에 연주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고용하는 특별한 직업이 있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돈을 받는 대가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의 장례식에 나타나서 고인이 생전에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대신 말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추도사 순서에 자주 끼어들었는데요, 놀라서 사람들이 말리려고 하면은 장례 진행자에게 자리에 그냥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장례식에서는 지금 관에 누워있는 그분이 전에 복권에 당첨되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십 년을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지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이 남자는 한 일 중에는 홀로 된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의 불륜을 대신 고백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과연 상대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좋은 믿음의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 고백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고 비밀을 함부로 다룰 위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들에는 한 가지 깊은 진리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짐을 내려놓으려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평생 그 짐을 지고 가죠. 죄 고백은 우리가 골물 때까지 감추어 온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독교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방송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가을에 실시되는 생방송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후원하신 그 후원금들이 지금의 BBN 방송을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담긴 그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송 사역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 사역의 놀라운 결과와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면은 매년 생방송 후원 행사인 나눔의 경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 아멘.
1: 아멘. 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큰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돌판에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돌판에 쓰셔서 변치 않을 율례로 우리에게 삼아 주십니다.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죠.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써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계명들은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실 분, 그 계명대로 사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나 여러 가지 이제 설교 말씀들을 듣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를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허무할 뿐일 텐데요. 로마서 6장 23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진리,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오직 복음적인 말씀과 엄선된 찬양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천국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청취자들을 방송 듣기로 초청하기 위해서 ITL 카드를 만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ITL 카드를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신다면 방송 선교에 중요한 몫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ITL 카드 신청하기 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필요한 만큼 또한 필요한 언어권의 ITL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이 이렇게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갈 걸,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걸,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 걸, 하나님을 찾을 걸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결과를 앞에 두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후회하지 않는 남은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관을 운영하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어렸을 때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난과 고독에 시달린 모녀는 어느 날부터 부유하게 보이는 남자 손님을 살해한 후에 금품을 빼앗고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말쑥한 차림의 한 청년이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고향을 떠난 후에 크게 성공해서 가족을 만나러 귀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두 모녀는 청년에게 독약을 먹인 후에 강물에 던졌는데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피살자의 신분증을 보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알베르 까미의 소설 오해의 줄거리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지 않는 한 인간은 항상 죄의 유혹에 처하게 됩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고 하는 잠언 16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비비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 기억으로 1970년대부터 90년대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잘못된 이단교리를 가진 잘못된 그룹으로 한국 교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런 단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단들과 교회들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여간 꺼리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폐단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실천할 때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큰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던 수도승 두 사람, 젊은 두 사람이 이제는 속세로 내려갑니다.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시냇물이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뭐 물이 많습니다. 쉽게 건너가기가 어려운 그런 이 시냇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옆에도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젊은 여자 하나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물이 많아져가지고 건너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수도승 가운데 A라는 이제 한 수도승이 성큼 다가가서는 그 아름다운 여자를 번쩍 안아서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안전하게 건너줬습니다. 그러자 이 같이 가던 이 B라는 친구 수도승이 옆에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너는 수도승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응?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안아서 이렇게 데려다 줄 수 있니? 더군다나 저렇게 아름답고 젊은 여인은 위험하지 않니? 너는 생각도 없니?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A라는 수도승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자네의 말에는 좀 문제가 있네. 나는 저 여자를 안았다가 금방 내려놨지만 자네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저 여자를 가슴속에 품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하자 이 B라는 수도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판단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남의 잘못된 허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잖게 충고하면서도 사실은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범하는 실습 가운데 하나는 남의 결점은 아주 잘 봅니다. 남이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아주 크게 보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형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네가 남의 티를 빼낼 수 있겠니?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상대방의 것만 지적하는 것은 이제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런 짓을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이라 그래서 비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돼. 이런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니? 뭐 근거가 있어야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율법도 주시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너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서부터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야. 또 대자연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야. 그래서 경외하게 돼 있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자연을 섬겼어. 이것은 무엇인가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겨있다는 것이야. 너희도 핑계하면 안 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네 양심에 있고 네 대자연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방인들과 같은 우상 숭배한다든지 더러운 짓이나 동성연애 같은 것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짓지 않았지만 살인을 유발하는 미움을 지적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살인을 해야만이 그 사람을 범죄할 수 있지만 책망할 수 있지만 그 범죄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살인을 유발시키는 미움까지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겠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간음을 유발시키는 음욕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동성연애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도 더러운 욕심에 빠져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순히 남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자기도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에 제한된 생각으로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 유대인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판단의 기준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남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렇게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감정이 연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 판단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 첫째 내 기분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뭐라 그래도 그건 틀린 거예요. 일단 내 눈에 빗나가면은 내 생각에 이게 좀 어겐스트하고 내 뜻에 좀 반대하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뭐 나랑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나하고 뭔가 연결만 되면은 뭐 학교가 같든지 동네가 같든지 뭐 이름이 같든지 종시든지 하여튼 뭐가 같으면은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나가는 게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판단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 특권의식이 강해요. 아주 독선과 아집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특권의식, 선민의식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다른 민족을 이렇게 깔고는 게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고자세를 유지해요. 자기들은 높게 평가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뭐 잘못해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뭐 살려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약적인 특권이다. Covenantal privilege.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어주신 그 특권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 어렵다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한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부잣집 아들들이, 재벌 총수의 아들들이 지멋대로 살았잖아요. 왜? 돈 많으니까. 정치인도 알고, 경찰도 알고 다 하니까. 무슨 짓 해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오래 신앙생활했고 나는 너보다 지식이 조금 더 많고 나는 너보다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 지켜주시지 않겠니? 좀 실수해도.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생활하는 것이 넌 틀렸어. 너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는 실수하니까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책망할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 그 뒤로 넘기셔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가 뭐 선민이기 때문에 오케이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 너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특권 의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보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에게는 높은 판단 기준을 정하고 그것으로 비판하면서 자기에게는 관용적으로 낮은 판단을 정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이런 마음들이 간혹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이 4절에 있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려고 자비롭게 좀 기다리는데 이것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용서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자비를 가지고 계신데 오히려 그것이 무슨 뭐 자기가 뭐 대단해서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이 업신여기는 업신여기.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없는 레임덕 같이 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제 비난하는 것을 말해요. 지멋대로 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심판하지 못하실 것이야. 그랬을 때 5절에 사도 바울은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고집부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내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네가 뭐 착해가지고 지금 뭐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혜가 부족해서 얘가 잘못했나 잘했나 이게 고민스러워서 하나님이 심판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지 않는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너 심판은 쌓아가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너는 그 심판을 더 엄하게 하는 거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이제 무서운 이제 말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운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 지금 이 말씀을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와가지고 당신 좀 몸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주면서 당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이제 의사가 내 처방을 하면은, 뭐 의사가 하라 그러니까 해야죠.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다니까 할 수 없이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 어떻게 다 따라서 해요. 그 뭐 하루 이틀 뭐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걸렸어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의사가 날마다 하루 30분씩 운동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주일을 안 했는데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게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뭐 운동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는 지금 저 같은 사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뇨 있는 사람들은 운동과 식이요법은 약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 약 가지고는 안 돼요.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해요. 해나 이게 또 이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음식만 보면 약해요. 어제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것만 보면 그냥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 한두 끼 많이 먹는다고 뭐 이상이 오나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내 몸은 썩어가고 있어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 서큘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손이 말라요. 양말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요. 땀이 안 나니까. 왜? 이게 서큘레이션이 안 되니까. 피가 띡 해가지고 끈적끈적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영양 공급이 되게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병균이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싸워 들어가는 거예요. 당뇨가 발견된 지 10년 되면은 그때 이제 부작용이 나옵니다. 합병증. 제가 지금 비슷한 때 와 있어요. 내년쯤에 제가 눈이 안 좋다 그러면 저 목사 저 평소에 운동 안 한 거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한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안 한 부작용이 지금 쌓아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신앙생활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안 나온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 그래서 가다가 그냥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은 아니에요. 수요예배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구약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예?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오다가 아이 피곤해요. 주일 아침 새벽 피곤 쉬고 싶어요. 그 한번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토요일날 새벽기도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 힘들어서 못 나오냐는 말이에요. 안 나온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함으로 인한 결과는 지금 쌓아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뼈란 때는 다릅니다. 혹시 뼈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면은 때로는 당장에 책망이 올 수도 있는 것이. 그때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또 모든 게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나 신앙생활의 결과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운동을 당장 안 해도 별 문제 없고 교회를 한두 번 빠져도 별 문제는 없지만 결과는 반드시 남는다는 것이. 이 문제. 오늘 저희가 읽은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체력 단련이라는 게 뭐 하루 내가 역기를 들고 운동하면은 한 10년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악의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뭐 비타민 먹고 보약 먹는다고 뭐 하루에 펄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독약 마시면 즉석으로 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입니다. 체력훈련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앙훈련은 오래 걸리지만 그 영향력은 지금 하나, 둘 쌓아놓고 있는 것이. 차분하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지만 믿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의 환경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업앤다운이에요. 어제 평안했던 게 오늘 막 그냥 막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재난이 왔다가 오늘 모든 것이 다 굳은 날씨가 다 맑아지듯이 깨끗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다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감정으로 하시겠어요? 내 자식이 항상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믿음으로 커미트먼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살고 감사할 때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헌신으로 살라 그랬지 믿는 자들이 기분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실망하는 사람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들어오면 어떤지 아세요? 각종 질병이 다 생기게 돼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돈도 있고 지위도 있으면서 근심 걱정을 하게 보면, 하다 보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꾸준히 신앙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세상 바뀌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세상 이면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삶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와 같이 사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6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 8절에 무슨 말이냐면은 꾸준하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진리를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벌을 주시겠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아까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무슨 뭐 계약적인 특권이니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여러분이 무슨 지위가 높고 무슨 백그라운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선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남을 바로 그 순간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남을 판단할 때 남도 나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게 비난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는 기준이 바로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는 이제 10절, 9절, 10절로 내려가면은 이제 환난과 곤고에 대해서 10절에는 뭐 영광 존귀를 말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다 이런 말이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유대인에게 큰 특권이 주어진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공평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먼저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앞서지 못하는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좋은 것만이 그들에게 특권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미리 알았으면은 미리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은 많이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떠한 특권의식이 사실은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가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여러분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런 어떠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본문에 나온 말씀을 이제 또 종합을 해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데 좀 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나도 사실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순이에요. 자기도 그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는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문제예요. 우리가 판단을 비판하는 걸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준이 불분명해. 내 기분이거든. 내 감정이 일단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눈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만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어떤 외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뭐 어디 출신이고 뭐가 많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지. 너무 이런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특권은 영적인 책임감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미리 복음을 준 유대인들에게 미리 더 빨리 복음 증거하라 그러셨고 자연적인 계시같이 희미한 계시를 준 이방인들보다 특별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무슨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회개하지면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고집과 이 불신의 마음은 장차 있을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은 지금 나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서운 범죄함으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운동하라고 판정을 받았지만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운동하지 않았을 때 그 영향력이 지금 내 몸속에서 쌓아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괜찮다 그래서 지금의 형통함에 안주하다 보면은 미래가 불분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현재의 형통함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현재 심판이 없다 그래서 현재 삶의 고통이 없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단지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진 것 뿐입니다. 잘 이용하셔야죠. 체력 훈련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운동을 퀵 그만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 그래서 당장에 무슨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은 아마 다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로봇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심판이 조금 미뤄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의 고집과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루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자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만 역사하신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교환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BBN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제한된 능력으로만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에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스터드가 그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의 글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ITL카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런 생명의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살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심지어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참으로 무지하다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왜 우리들의 눈은 이처럼 보는 세계밖에 보지 못할까 하는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 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유를 찾아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까지 가신 분이라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고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BBN 한국어 방송은 상업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찬양만을 24시간 전하는 선교 방송으로서 100%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은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BBN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며 기도 중에 BBN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 이 어두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는 BBN 사역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금 후원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0: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0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1: 제20장 아스루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몰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2: 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약대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견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서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제22장 이산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훤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여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과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동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지어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제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첩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선거들은 방백이여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난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묵해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피란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림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피란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1: 제24장.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재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훼파되고 집마다 닫혔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거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진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2: 제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묵해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란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취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린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에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에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20장에서 2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어렸을 때 자신이 영국의 왕위 계승자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왕실 교육에 흥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실 교사가 어느 날 그녀에게 자신이 차기 영국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 빅토리아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잘해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그 이후로 영국 여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의 신분에 맞게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